0: 머리. 뜨거워서 그래요, 뭐. 난, 뭐, 내 할 이디어 말하는.
1: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 말,